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다.

0: Non-stop.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4: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3: 아하.
5: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친한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 Nonstop Music, Music Express. Nonstop Music, Music Express. Nonstop Music Express. Nonstop.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0: Scott. Music Express.
1: Music.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

0: Music Express.
1: Express.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4: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3: 아하.
5: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3: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3: 아하.
5: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0: Non-stop Music Express.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3: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4: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3: 아하.
5: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Non-stop. Non-stop. Music Non-stop. Express. Music Express.
1: Express.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4: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3: 아하.
5: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0: Non-stop. Music Express.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0: Express.
1: Express.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4: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3: 아하.
5: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0: Non-stop. Music Express. Music Express.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Non-stop. Music Express.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 뭐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맛있다.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4: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3: 아하.
5: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May 18, 1980 marked the beginning of the Gwangju uprisings. Lasting until May 27th, it was a mass protest against the South Korean military government where nearly a quarter of a million people took part and was brutally repressed. Today, it is recorded as a pivotal moment in the South Korean struggle for democracy, and we will take the month of May to remember the brave efforts. What began

0: Music Express.
1: Music.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3: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3: 아하.
5: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0: Non-stop Music Express.
1: Express.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0: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
1: 올해12살성민이는아무로떠난엄마를대신해새동생들의엄마가되었습니다
2: 엄마없어도항상씩씩하게지내야된다그말을가장많이하셨어요
1: 서툴게차린밥상으로동생들의식사를챙겨보지만넉넉지않은형편에달걀프라이하나도나눠먹는동생들을보며미안한마음만커집니다성민이와동생들의건강한내일을위해여러분의마음을전해주세요후원문의1544-9599굿네이버스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모델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보험과함께해볼까요아이도우리도으쌰으쌰나이가들어도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을만나면모두가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4: 딸기내식말이야혈액순환에좋아서치매에도좋은거야혈액순환에도좋고치매에도좋은거야
5: SK 케미칼이잘만들어서좋은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증상을수반하는기질성뇌기능장애의치료엔역시기넥신 F 정 80mg SK 케미칼

0: Express. Express.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맛있다.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3: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4: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3: 아하.
5: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Non-stop.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0: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0: 아하.
2: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0: Music Express. Music
1: Express.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0: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
1: 올해12살성민이는아무로떠난엄마를대신해새동생들의엄마가되었습니다
2: 엄마없어도항상씩씩하게지내야된다그말을가장많이하셨어요
1: 서툴게차린밥상으로동생들의식사를챙겨보지만넉넉지않은형편에달걀프라이하나도나눠먹는동생들을보며미안한마음만커집니다성민이와동생들의건강한내일을위해여러분의마음을전해주세요후원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딸기내식말이야혈액순환에좋아서치매에도좋은거야혈액순환에도좋고치매에도좋은거야
4: SK 케미칼이잘만들어서좋은거겠지
3: 아하
5: 치매성증상을수반하는기질성뇌기능장애의치료엔역시기넥신 F 정 80mg SK 케미칼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Non-stop.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 케미칼.

0: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Non-Stop Music Music Express。Non-Stop Music Music Express。Non-Stop Music Express。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0: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0: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 Are you ready?
1: Okay. Here we go.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5: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That was Loverboy working for the weekend.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Aren't we all waiting for the weekend when it's only the start of the week? I think you are. But anyways, let me just comment a little bit on our opening today. Honestly, I think a lot of people are more exhausted than lonely these days. Sometimes we blame ourselves for not having enough hobbies, relationships, or excitement in life.When in reality, we're just really tired and exhausted. 아니, 이렇게 바쁜데 대체 외로울 틈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냥 나 자신 하나 간수하면서 하루 보내고 회사 가고 퇴근하고 씻고 자고 이러는데도 하루 자체가 다 소비가 돼버리는데 막 외롭고 그럴 슬플 틈이 있기는 한 것인가? 막 이러면서 좀 우프게 생각을 해봤어요. Do we even have time to go to the bank, to the hospital? For, you know, checkup and everything. Do we really have that time? How do people do that? And that is why I think, on a positive side, small moments of reset matter so much. Even having a quiet cup of coffee or listening to the radio on your way home or on your way to work can feel like a tiny reset button. 그러니까 이 바쁜 일상에서 우리는 그 사이에 막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그 틈 안에서 이제 뭔가 그런 행복을 찾고 그래야 되나 봅니다. 아, 좀 하루 종일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현생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지 못한 현실.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한 주 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And yes, we are live today, everyone. Yes, long time no live on a Monday. 우리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깜짝 놀라셨죠? 지난번에 이제 안 들으신 분들은 어, 뭐야, 생방? 가만히 있어봐자. 보이는 라디오 하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맞아요. 보이는 라디오도 켜 있습니다. So if you want to watch us, watch me and T-Bongi, go on our YouTube live stream, TBS EFN 유튜브 채널을 찾으시면 저를 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이니까 오늘 사연과 신청곡도 많이 많이 남겨주셔야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Of course,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It feels a little awkward, to be honest. 조금 어색하기는 해요. 일주일

그래, 한 번씩 생방이 디폴트였다가 몇 개월 동안 그랬잖아요. You know, that 1 week live broadcast has been going on for months already. The time really, you know, flies by so quickly, doesn't it?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월요일 대바람부터 생방송을 해야 되니까 막 되게 주말 동안 나 진짜 생방 안 해?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좀 어색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조금 어색하시죠? 우리 빨리 적응해야 될 텐데. We gotta get used to this. Or am I the only one feeling a little awkward? 정말 TBS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또주 3회로 생방이 늘어났으니까 다들 그만큼 또 인력이 투입이 되고 다들 이렇게 열심히 또 나와주시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그러니까 많이들 듣고 계셔야 될 텐데 I hope a lot of you guys are listening because of that. So let me see that. Let me check that out. 많은 분들이 또 나와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선셋님 for example 주 3위 선셋으로 이름을 또 바꾸셨네요. 꺄 이번 주부터 주 3회 생방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할게요. 썸머 누나 티봉이 곧 만나용 아웅 좋아해 라고 they sent in a message before 7 a.m. in the morning. 그래서 아침 한 6시 50분경에 이렇게 또 일찌감치 미리미리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얼마나 설레셨으면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선셋 모닝그루버. 워터탱크님 출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세요. Have a winning day. You too, 워터탱크. What a word, winning day. 승리하는 하루. 뭐든 다 그냥 우리가 다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겨먹는 겁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펭귄킬러님, 굿모닝. 생방 축하 축하. 첫 곡부터 달려 달려. Everybody's working for the weekend. 우리 다들 휴일, 주말을 생각하면서 또 열심히 일해야죠. 우리 모닝그루버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Dr. Paper, good morning. And Benny is also here. Good morning, Benny. We're live today. 필리핀에서 듣고 계신 우리 베니님, 그리고 상미님도 안녕하시고요. 우리 반장님, 굿모닝. 생방 좋아요. 저도 좋아요. 해피라이프님, 굿모닝. 생방 좋아요. 좋아. 이렇게 또 너무들 좋아해 주시니까 뿌듯하다. 매일 하시면 더 좋아하실 텐데요. 그쵸, 그쵸?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썸머님의 생방 덕분에 활기차게 일어났어요. 오늘은 일이 조금 많아서 아침 운동 대신에 책상에 앉았어요. 썸머님의 효과 뾰로롱! 자주 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려요. 그루버들 일어나게 한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 is my effect that's making you go sit in front of your desk instead of go working out. Maybe it's just because you having a busy day. 얼마나 바쁘시길래 그열 운동하시는 체육부장님께서 오늘 책상 앞으로 바로 달려가신 겁니까? 하실 일들이 많으신가 보네요. 그래요,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착착착 다 해치우시고 또 여유 있게 운동하시는 게 낫죠. 오늘 밤에 하실 건가요? 내일 하실 건가요? 운동을 혹시 내일로 미루시는 건가요? Well, that's a first for sure. If you have to postpone your workout to tomorrow, I think that is a first. Anyways, morning givers,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저희가 최대한 많이 읽어드리고 신청곡도 저희가 잘 선점해서 틀어드리니까요. 생방송인님만큼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Our, you know, playlist is opened up for you to fill, okay, morning givers? So I'll be waiting for all of that.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or maybe move right on to MGQ1A. Let's go!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Q1A. Welcome again to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a question because I'm always curious about you, morning groovers, and you have to answer to my inquiry. This is today's question, everyone. The second half of the year has already flown. Can you guys believe that? And how do you think you spent the past few months?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올 하반기 벌써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가 지난 거죠? 그래서 하반기가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것이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우린 좀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해요. 와, 벌써 이렇게 또 반년이 지나가고 있구나. 나는 과연 무엇을 했지? 내가 그 2026년에 다짐했던 것들, you know, all of your decisions and everything, your dreams, your goals and everything. You know, are you working on that right now? Or did you forget everything? You know, we always have like our resolutions to do this, to achieve that and everything. But I wonder if you are keeping up with all of that. You know, how was your first half of the year? 여러분들의 상반기 어땠나요?

plan to rest a little bit. I want to. I don't know if I can, but if I can find a little bit of time for do that, I will do my best to enjoy that to the max. 그래서 상반기는 좀꽉 찼다, 가득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영혜진님께서 7월 1일부터 하반기 시작 아닌가요? 모닝그루브는 조금 빨라요. 여기서는 이제 6월 달부터 하반기거든요. 예. 우리가 조금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또 이제 내년 또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모닝그루브 기준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7월부터 하냐? 이러면은 미리미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주세요. 모닝그루브 안 들어? 이러면서 거기서는 벌써부터 시작했는데 너도 부지런히 움직여라. 어쨌든, 좀 돌아볼 시간은 언제든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브들. It's always good to look back, okay? It's always the right timing to look back, so. Let's talk about that. Anyway, 저 아직 답안 끝났는데 우리 반장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티같이 말씀하셔가지고 티라서 미안해요라고 하셨는데 괜찮아요. 저도 티예요. 티티티티.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쉬어보자. 쉴 틈을 무조건 찾아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즐겨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진짜 많이 했죠. 요즘에는 막 배드민턴 운동 시작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몸이 좀 탔어요. 제가 그 야외 스포츠잖아요. You know, it's an outdoor activity, so I got tanned already, and I plan to get tanned more and more because I'm really into it these days. 그만큼 좀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탄제 모습을 조만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So that is my plan, everyone. But what about you guys? Are you planning on work out a little bit more? Are you planning on studying something? Are you planning on vacation with your family? Let me know. 여러분들의 답을 또 기다리면서 I'm gonna let you guys listen to a song. We're gonna listen to it all together. This is the Go-Go's. We got the beat.

31 degrees Celsius, making it feel especially muggy and uncomfortable. With the risk of heat-related illnesses increasing, it's a good idea to limit prolonged outdoor activities, stay well hydrated, and pay extra attention to food safety in the warm weather. Later in the day, heavy rain may develop along the southern coast of Cheongnam, the coastal areas of Gyeongnam and Jeju Island, with some places seeing intense downpours. For the time being, temperatures will remain near or above seasonal averages. Morning lows will range from 14 to 21 degrees Celsius, while afternoon highs will reach 27 to 32 degrees Celsius.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climb to 29 degrees Celsius in Seoul, 32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30 degrees Celsius in Daejeon and Gwangju, 28 degrees Celsius in Busan, and 27 degrees Celsius in Jeju. If you're heading outdoors today, remember to stay cool, stay hydrated.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19 degrees Celsius. And that is your weather update for now. Have a wonderful day ahead. And morning groovers, whether you want it or not, I am still going to talk about that year plan. You know, half of the year has flown by already based on morning groove standard. Do you know why? I actually have a very sad reason for this. 굉장히 슬픈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운명의 달이거든요, TBS에. 그래서 혹시나 아, 만약에 막 7월 달에 이제 상반기, 하반기 얘기 여러분들한테 못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 끔찍한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해서 미리 앞당겨서 여쭤보는 제 그 의도, 여러분들 파악을 못하신 걸까요?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7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눈 동그랗게 이렇게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또 여쭤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미리 얘기해보자는 차원이었어요. 아 요즘에 왜 이렇게 티들이 많이 계신지 우리 바우디 팀장님도 갑자기 요즘에 티가 되셨어요. 그래서 배드민턴은 실내 운동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실내에서 배드민턴 칠 데가 없어요. There's not enough space to play badminton indoors these days. You gotta reserve the place in advance. And obviously that is a fierce competition. So I consider that as an outdoor activity, which is why I plan on getting tanned. 팀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배드민턴 너무너무 재밌어요. 운동 효과가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저 또 시작했어요. 운동 조금 시작했다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추천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쿡님께서 썸머PD님, 박은혜 팀장님, 기술감독님, 모닝고르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그와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쿡님, thank you for coming all the way to our live broadcast. It means a lot and we're gonna, you know, spend the rest of 2 hours filled with a lot of good music and energy and you will be part of it. Boo, boo, boo. Alright, morning groovers. 하반기 벌써 끝났고요. 모닝그룹 기준으로 여러분들 하반기 어떻게 보낸 것 같은지 상반기를 어떻게 보낸 것 같은지 하반기는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읽어볼게요. According to our penguin killer, 올해 하반기는 매우 바쁠 예정입니다. 8월, 9월, 10월, 11월까지 일정이 다 잡혀서 동해 번쩍. Sorry, 번쩍 할 예정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So, the rest of the year, you will be really, really busy. Starting in August, September, October, and November, you already have enough plans ahead of you. So, you're gonna be super, super busy. 오, 일적으로 바쁘신 걸까요? 아니면은 여기저기 여행 다니시느냐고 바쁘신 걸까요? 후자면 되게 부러운데 말이죠. 펭귄킬러님, 일정 하나하나도 잘 소환해내시고요. 저희가 힘 드릴게요. 힘, 힘, 힘. 우리 체육부장님, well, 저는 풀타임 근무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파트로 일을 하는 중이에요. 근데 썸머님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래도 프리랜서로 일하셔도 계속 함께해온 사람들과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직장 동료들 없이 혼자 일하는 게 안 맞나 싶어요. 아이들하고만 얘기하고 퇴근할 뿐 어른들과의 대화가 없어지고 내 자리가 없는 게 아직 적응이 잘 안 돼서요. 저는 찐 대문자 F라 그런가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워라밸은 좋아졌지만 일할 때 외로움은 느껴져요. 근데 제 남편 T는 조금 이해 못 해줍니다. 라고 하셨네요. So now you're a freelancer after working for your kindergarten. I guess that's a company that you have been working with. You had good colleagues and everything. But now you're a freelancer, so you're asking me whether you still get along with friends and colleagues and everything. I mean, it works for

For some people, and it works for some people, but not for everyone.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좀 저도 막 여러 군데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좀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이래서 저는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오케이 여기는 그냥 일하는 건 나는 나대로 뭐좀 이런 멘탈로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의지할 사람들이 있어야 좀 일할 맛도 나고 있는 거 확실히 저도 뭔지 알거든요. That's exactly how I feel here at TBS. TBS에서는 좀 그렇게 의지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아직까지도 되게 끈끈하게 되게 잘 지내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막 회사 나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까지 막 들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빠 체육부장님 또 이제 미래를 위해서 또 어떤 커리어적인 이유로 프리랜서가 되신 거잖아요. So I'm pretty sure that you're gonna do just fine. You're a total extrovert and you love people. And I think people who love that energy could totally feel that. So they will approach to you.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모닝그룹도 있고 남편분도 계시고 전동류도 있고 뭐 그런 분들 생각하시면서 힘내시면 충분히 또 이렇게 즐겁게 프리랜서 생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우리 체육부장님. All 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But meanwhile, let's have a listen to this tune altogether. This is Daryl Hall and Joan Oates, Out of Touch.

Thanks for starting your day with me, Summer, on Morning Groove. The current time is 7:36, 49 seconds passing by. And here is the latest update on traffic. North Riverside Gangbyeon Highway, Guri-bound, cars are packing up from Haengju Bridge to Hangang Bridge. On the way to Ilsan, there are heavy delays from Guri-sik-ae to Banpo Bridge. Olympic Highway, Gimpo direction is backed up from Amsa Bridge to Dongjak Bridge. Also, a broken down vehicle has occurred in the same direction between Banpo Bridge and Dongjak Bridge. The fourth lane is under control, so please drive with caution around this area. And on Hanam direction, drivers are moving slowly from Haengju Bridge to World Cup Bridge and again from Yeoi Haryu to Hangang Bridge. Now traffic is bumper to bumper on Dongbu Expressway Seongsu Junction direction from entrance of Dobong Tunnel to Seongsu Junction. Lastly, minor delays are spotted on Gyeongbu Expressway Singgal direction from Hanam Interchange to Seocho Interchange. That is your traffic update for now. Wishing you a safe drive ahead. Edition of Morning Groove, another live edition. I think we're having many of them these days. 우리 영신이 모닝 그룹 안녕하세요. 서머 PD님, 제작진분들, 모그님들, 굿모닝, 하트하트, 하트하트 모닝 그룹어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Now, today's topic was, how did you spend your first half of the year and how are you planning on spending the rest of the year? 우리 상반기는 어떠셨고 하반기는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A new Morning Groover texted 7633. Welcome, welcome. 어서 오시고요. 우리 신규 모닝 그룹어. 저는 문학 공모전에 제가 쓴 글을 보내볼 거예요. 하반기에는 작가가 되길 기원해 주세요. 와, 너무 멋있다. So we're gonna have a new writer Morning Groover here on Morning Groove. 새로운 또 작가 모닝 그룹과 신규 모닝 그룹과 합류해 주셨군요. 여기로도 좀 좋은 글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장르인지도 궁금한데요. 요즘 글 잘 쓰는 거 진짜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Because people these days don't even read or write anymore. And while we are doing that, you still have this ability to write creatively and nice and neatly. 뭔가 그 정돈된 그 글을 이렇게 가지런히 쓴다는 것. 이게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문장이라도 나는 제대로 뭔가 깔끔하게 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큰일 났어요. 아까도 지금 밖에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저 올해 이제 이번 달 말에 축사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렇게부터 망설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되나. So I think this is an awesome ability. I'm pretty sure you're gonna do just fine.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작가님으로 저희가 모실 수 있기를 우리 7633 모닝 그룹어. We always set nicknames for our morning groovers, so I hope that I could call you the writer 7633. 우리 작가님으로 제가 곧 불러드릴 날이 오겠네요. 서비님, 굿모닝. 저는 개발자인데요. 상반기가 너무너무 바빴어요. 근데 하반기도 바쁠 예정이에요. 그래도 안 바쁜 것보다는 낫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하하. 이 하하하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 So I'm a software developer and the first half of this year has been incredibly busy. To be honest, it looks like the second half is going to be just as packed and busy. But being busy is definitely better than having nothing to do. So I'm trying to look on the bright side. 하하하. 완전 맞는 말이죠. 바쁘고 지치고 막 몸이 힘들어도 저는 이제 실제로 백수되면 어떡하지? 실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으로서 바쁜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You know, since I've been there worrying whether I'm not gonna have a job, maybe like I was afraid losing a job, you know, having all of that experience, I think being busy is so much better. 그래서 바쁘면 사실 몸도 피곤하고 막 알아요. 막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데 그냥 감사함으로 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Yeah, so we have to be thankful. 뭐 뭐든 일할 수 있는 게 참 축복받고 좋은 시대 아니겠어요? 우리는 태어난 이상 일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좀 즐겁게 으쌰으쌰 하는 그 멘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And of course our future writer responded. 우리 또 미래 작가님께서 시랑 소설이요 감사합니다 라고. 와우, 시랑 소설이면 진짜 보통의 그 글솜씨가 아니실 텐데. 어렸을 때 막 우리 시 공모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뭐 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어렸을 때한 번쯤은 막뭐 우수상 막 이런 거 받아볼 수 있잖아요. 아, 전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글잘 쓰는 사람들 너무너무 부러워요. I think this is a beautiful talent that you have right there. 꼭 이제 공모전에도 이제 꼭 글도 올리시고 또 좋은 글들 많이 많이 쓰세요. 우리 7633 모닝그룹 응원하겠습니다. 살짝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몰래 좀 문자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저 혼자 읽을게요. 부끄러우시면. 모닝그루버들 이렇게 저한테 말 많이 걸어주세요. 왜냐하면 생방이거든요. So talk to me, morninggroovers, since this is live, everyone. So let me know about your first half of the year and your plans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상반기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봐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I'm gonna read more of your messages,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after Don Henley, The Boys of Summer.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We're now serving you the viewable radio service. Please check it out. 여러분, 드디어 보이는 라디오가 가동이 됐습니다. So if you're on YouTube streaming, on TBS EFM YouTube live streaming, you can now finally watch us on our viewable radio. 이게 우리가 월요일에 생방송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보는 라디오 가동이 시스템화가 되지 않았었는데 또 밖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근이근이 바구리 팀장님께서 또 전화 한 통으로 당장 진행시켜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보는 라디오가 가동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So yes, everything is back to normal. We are live and on our viewable radio. 보는 라디오 이제 TBS EFM 유튜브 채널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 너무 많으셨죠? 아무도 안 걱정하셨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동됐으니까 궁금하시면 보시고요. Black Jew said, 2026년이 반 정도만 남았다니! 이게 현실. 내 나이는 점점 높아지고 눈도 침침 까먹고 까먹고. Yeah, you just can't believe the fact that, you know, the first half of year is passing by already. We're getting old and we can't see properly. We're keep on forgetting. You're not alone. We are all on the same boat, okay? I was putting on makeup this morning and I was quite surprised about the fact that I couldn't really see clearly on my face. 제가 시력이 양쪽 다 1.5인데 아침에 눈이 너무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하는데 이 아이라인이 너무 안 그려져가지고 막 거울 가까이 얼굴을 막 들이밀어가지고 화장을 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거라 생각을 해요. I do believe that is because I woke up way too early in the morning, so that is why I couldn't see properly. I just want to believe it that way.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Morning, 그루버들. Let's continue introducing your messages about your first half and the second half of the year. 우리 서비님, 아 그리고 하반기는 여기 알바하느라고 더 바쁠 것 같아요. Fighting! Of course, you gotta work part-time here, and here means morning group, of course. Thank you so much. It means a lot, you know? Having to work every single day, well, not exactly every single day, but so early from 7 to 9 a.m., as part-time, even though you have your own job. It's not easy.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우리 알바생 여러분들. 어떻게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또 열심히 썸머를 위해서 메시지 보내주고 막 응원해주고. 여러분들, 진심이 아니라 알바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즐겁잖아요. 알바하면서도. 동료들이 너무 좋잖아요. 여기 모닝그룹은. You know, you guys have good colleagues, so keep it up. Keep up the good job. 우리 귀현맘 모닝그룹어. 상반기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직장 생활에 열정을 쏟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5년 정도 미국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5년 후에는 저는 복직할 수 있을까요? 제 일을 참 좋아하는데 남편 덕분에 벌써 두 번째 해외 생활로 휴직합니다. So it looks like you're facing a major big change because you would have to move all the way to the United States for about 5 years, which is a long time because of your husband. So that means you would have to take a break on your job that you have been putting a lot of passion on. So that's a big change and you must feel nervous and everything. You know, yeah, you don't know what's ahead of you. 우리 1년 뒤에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요즘에는 그런 걸 모르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5년은 또 너무 긴 시간이에요. 또 그 시간 동안 우리 규현맘님께서 새로운 것도 보고 느끼면서 또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막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그때가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또 미국 생활 잘 즐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은 또 뭘 할지 이런 게 막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 규현맘님. 어, 어떡해. 5년 정도면은 모닝그루브 안 들으실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브 잘 되면은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나중에 걱정하기로 해요. 우리 귀염만 모닝그루버.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루버. 작년에는 도전했으나 실패했던 자격증 공부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연말에는 다시 제가 일하던 분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고. 글로벌 시대의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갈 수는 없죠. Ooh. So I'm giving another shot to studying for the certification that I challenged myself with last year but failed. And I hope to return to my previous field of work by the end of this year. A nation that forgets its history has no future and we cannot live like a frog in a well in this global era. 이런 메시지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좀 이렇게 열심히 뿜뿜하는 메시지 보면 같이 좀 힘이 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도전 못할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바뀌는 시대에서 이것저것 진짜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어, 저거 재밌어 보이는데 저거나 도전해볼까? 하면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룹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도전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If you're willing to try something, you know, that trying process is just so beautiful. And I just want to root for every single one of you doing that. 여러분들, 도전은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시간은 들수 있지만 돈이 들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 할수 있어요. Morning, Groovers. We're gonna continue talking all about this. This is nice and fabulous. 여러분들 생방송이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하반기 어떻게 보내실 건지, 상반기는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We're gonna talk about first half of the year and the second half of the year.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by Fleetwood Mac, Dreams. Ah!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everyone. Our lovely Morning Groovers, our Alba Sings. I'm Summer PD, and you're tuned into the live edition of Morning Groove on this Monday morning.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on 101.3 throughout Seoul and nearby areas. We're also on Viable Radio, so do check that out by going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BS EFM YouTube 채널에서 보는 라디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as mentioned last Friday, we have an exciting news, I guess. We're going to be live 3 times a week. For this week, it's going to be live on Monday, which is today, tomorrow, Tuesday, and Thursday. And for the rest of the days, it's going to be live Monday, Wednesday, Friday. Easy! 너무너무 쉽죠? 우리 민준리나맘님께서 피디님 오늘 왜 라이브예요? 주말 내내 강원도에서 친정 부모님과 시간 보내고 왔는데 날씨도 한몫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 여행을 계획해준 남편은 역시 최고예요. 그쥬? 그쥬? 이 말도 되게 귀여우시네요. 오늘 라이브예요, 민준리나맘. Didn't you know this? 오늘 라이브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월수금 라이브 하기로 했습니다. 오해를 하실까봐 이런데 TBS 사정이 좋아져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마지막 힘을 저희가 안간힘을 막 쥐어쳐서 끌어올려가지고 하는 라이브인 점 알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또 놀러 다녀오셨구나. 날씨 진짜 좋았죠. 날씨 요정 되셨겠는데요. 그 강원도 내내 여행 뭐 맛집이며 루트며 이거 다 남편분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So I guess your husband is a planner, planning a whole big trip with your whole entire family members.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셨죠? 우리 민준리나맘. 주말 잘 보내셨길 바라면서 또 한 주 시작이 알차시겠어요. 그죠? Alright, let me read your messages about today's question. 4695 Morning Groover said, 상반기는 육아로 좀 정신이 없었는데 하반기에는 내년에 자격증, 한 번에 2차까지 붙으려고 내일부터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한강에서 러닝하고 인강 듣고 출근하려고요. 새벽 3시요? 모닝그루브 모두 화이팅! 와, 진짜 하루를 두 번, 세 번 사시는 분이시네. 우리 모닝그룹은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2: So I spent the first half of this year completely hectic with parenting, but for the second half, I am planning to wake up at 3 a.m. starting tomorrow to go for a run along the Han River, listen to online lectures, and then head to work. So I can pass both parts of my certification exam at once next year.
1: Okay, I root for you. 응원 드릴게요. 새벽 3시에 일어나면 되죠. 그리고 저녁 뭐 5시에 자면 되죠. 그렇죠? 오후 5시.

자면 되죠. 그죠? 그럼요. 제가 괜히 새벽 3시에 뚝 약간 이렇게 하고 약간 뒷걸음질을 쳤는데 일찍 주무시는 거겠죠? 그쵸? 남들처럼 주무시고 새벽 3시에 일어나시는 건 아니시겠죠? 충분한 숙명이 또 나의 움직이는 그런 힘이 되니까 I hope you get some enough sleep even though you would have to wake up at 3 a.m. in the morning. 이런 사람들이 성공해요. 최근에 제가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So it was basically about the routines of successful people. 그런데 이제 막 새벽 2시에 일어나는 일정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러다 골병 들면은 또 스탑 하셔야 되고 이게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 건강을 꼭 체크하면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응원 드릴게요. 자격증 패스 가자. 근데 또 우리나라가 보통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은근히 새벽 3시에 러닝 하시는 분들 꽤 보일 거예요, 아마. So I'm pretty sure you can find some people out there nearby Han River running at 3 a.m. in the morning because this is us. We're Koreans and we are very diligent.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그쵸?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 궁님께서 저의 상반기는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전에 1월 달에 제가 힘든 일이 생겨서 일을 해결하는 중이라 모구에 소홀해서 죄송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일들을 해결하느라 오후 7시에 출근하고 또 다음날 오후 3시에 퇴근하는 피곤한 삶을 살다가 4월 중순에 드디어 잘 해결이 되어서 퇴근하면서 모구와 함께하는 라이프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힘내시고 좋은 날이 다시 올 거라고 위로의 의미로 유정석의 질풍가도 신청합니다. I mean, this is really nice because this really happens. You have those hard times that you have to go through. You know, it feels like a tunnel that's gonna be ahead of you forever. But obviously, good days come just like you did in April. You know, you figured out all those problems that you had, all those process you've been through, and now you're, you know, facing some good days. So that is a relief. 이게 힘든 게 평생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게 끝나는 날이 분명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우리 모닝그룹버들 조금만 힘내시고 끝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is song request. We're gonna have a listen to it all together. 여러분들, 이 노래 듣고 와서 또 신규 코너도 있을 거니까 또 같이 한번 또 즐겨보고요. We're gonna have some new segments after this song. So wait for it, wait for it. This is Gook's request. 유정석 질풍가도.

한국어 좀 배우셨나 봐요. 여러분들 이 노래 가사 아시겠어요? 너무 어렵나요? 한번 그래도 맞춰보시면 제가 조금 되게 힘이 날 텐데.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맞춰보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는데 제목이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So I need a little break, so we're gonna have a listen to Olivia Dean, Man I Need.

Morning Rivers, this is not the time to sit back and relax. It's an extra quiz for you to guess. 여러분들, 이거 퀴즈였어요. 제 낭독을 막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노래 제목을 맞추는 퀴즈였는데, I guess it was quite high level. You know, it was pretty difficult for you guys to guess. So let me just go through this lyrics once again, okay?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한국어 가사를 영어로 이제 바꿔가지고 약간 이제 변형을 해서 읽어드렸는데, 제가 막, Hello, my name is Donald Trump!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 딕션이 좀 별로였나 보다. 제가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말고 그냥 똑바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 is any. 좋은 사람, 뭐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소개시켜달라, 약간 그런 거죠.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 is any. Someone who can love only me truly. Someone like water, someone like fire. I hope they're mature and sincere. And the lyric goes once again.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 is any, because love takes practice too. Someone who cares about even the smallest things, I hope they have plenty of experience in love. Experiences. 아, 이거는 트럼프 부분이구나. 제가. 그, 이렇게 트럼프 멘트를 좀 이렇게 중간에 적어가지고. 예, 뭐, 사랑해요, 연애가 중요해. 이거는 다 이제 제가 지어낸 거고요. So,

That was the lyrics, everyone. 한번 잘 맞춰보시고요. 문자들이 왔는데 답은 하나도 안 오고 있어요. 와, 박우리 신사님 어떡해요. 이거 코너 망했다, 그죠? 좀만 더 연구를, 좀 레벨을 좀 낮춰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Anyways, 우리 서비님께서, 오, 우리 모두 썸머 PD님처럼 열심히 합시다. 김치 BTS밖에 안 들리는데.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 김치 BTS는 심지어 가사가 아니거든요. 김치 BTS is not even part of the lyrics. But all you could hear is 김치 and BTS. Okay.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 연예가 중계 어쩔, 크크크, 누가 쓴 거예요? 누가 썼긴요. 제가 썼죠. 이런 수준은 저만 쓸수 있는. 제가 혼자 킥킥킥 하면서 막 썼거든요. 재밌겠는데? 막 이러면서. 아, 어떡하냐. 펭귄킬러님께서 목 감기가 심하게 걸린 트럼프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괜찮아. 마음으로 이해해주자. 우리 썸머를. 막 이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우리 펭귄킬러님. Yeah, I guess Donald Trump caught some cold. That's why his voice sounded a little more rusty. 우리 한몽규님께서 트럼프가 한국에 왔네요. 선머 PD님. 이게 논란이 돼요. 이러면 이제 가짜 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잠깐 모닝그룹 들렸다가 발만 담그고 이제 간 거죠. 예. So the key part, everyone once again, was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 is any.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 is any. 좋아요. 아, 좀 이래야죠. 우리 모닝그룹들. 제가 속이 다 시원한데. 이제 묵은 체증이 막 내려와서. 왜냐면 정답이 그래도 조금씩 왔어요. 오케이. 우리 서비님께서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거 맞나요? 맞을까? 이거를 그대로 If you translate that part literally to English, it goes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s any. So that might be the answer. And 우리 용기 내주신 신규 모닝그룹어 너무 감사해요 for making that courage to send in the answer. Our new morning groover 6438. Shout out to you.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원래 베이시스의 노래,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조이가 부른 노래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또 음악적인 이런 지식까지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6438 모닝그룹어. 우선 어서 오시고요. 반갑고요. 이런 노력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답은 바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맞습니다. Introduce me to someone good if there's any. 안 되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거 맞아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The original song is by Basis. And of course, Joy's version is very popular too.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가 정답이었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아, 이거 번역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영어는 영어대로,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할까? 제가 다음 주또 돌아올 때 한번 고민해 볼게요. So this segment will obviously continue again next Monday morning groovers. So get ready for it. 난이도 조절을 조금 해 드릴게요. 우리 알바생들 머리 아프면 안 되니까요. 우리 선셋 모닝 그룹께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었어요. So it goes sometimes like water, sometimes like fire. I hope they are mature and sincere. 이게 바로 그 가사거든요. 근데 선셋 모닝 그룹께서 근데 트럼프 목소리만 남아 어떡해? 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목소리만 들리고 그 말하는 소리는 안 들릴 수가 있죠? How can you be listening to someone's voice and not hear the lyrics at the same time? 아니, 귀는 똑같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 트럼프만 들리냐고요. 좋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실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좀 다른 사람들이 좀 등장 와서 열일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Obviously, I have so many workers that are working for me. 우리 또제 알바생 중에 한 명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또 다른 알바생들이 다음번에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또 가사 읽어드릴 테니까 다음 주도 함께 해주시고요. We'll be working on this, okay? And of course, since we have suddenly, all of a sudden, started going live 3 times a week, we had, very short amount of time to prepare for this new segment. So, 여러분들 또 귀엽게 봐주시고요. 또 내일 또 다른 코너, 또 이제 목요일에는 또 다른 코너 이렇게 또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여러분들. 함께 그래도 열심히 맞춰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이제 뉴스 읽어드리러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어떤 버전 들어볼까요? 우리 박오리 팀장님. Are we gonna listen to Joy's version or the original version? 좋아요.
우리 조이 버전은 요즘에 많이 들리니까 우리 바우니 팀장님께서 베이시스트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So let's have a listen to this song altogether. 우리 이제 트럼프는 잊어주시고요. This is Basis.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How did you spend it and how are you planning on spend the rest of the year? 올해 상반기 어떻게 보내셨고 하반기 어떻게 보내실 건지 여쭤봤는데요. 6497 Morning Groover 다이어트, 영어 공부, 책 읽기. 10년째 늘 같은 계획인데 올 하반기에는 조금이라도 잃어보고 싶네요. So it's been the same plan for the past 10 years, going on a diet, studying English, and read books, but I plan to do it just a little bit, at least for the rest of the year. 조금씩이라고 하는 게 어디예요? 20년째 같은 계획이었다면 조금씩 찔끔찔끔이라도 하셨던 거란 말이죠. 안 하시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낫죠. 찔끔찔끔이라도 하는 게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찔끔찔끔 하다가도 재미 붙으면 또필 받으면 막 하는 거고요. 그쵸? 6497 모닝 그루버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상반기 어설프지만 텃밭을 만들어서 호박, 상추, 루꼴라 등을 심어가지고 요즘에는 야채 뜯어서 쌈 싸먹는 재미가 쏠쏠하고요. 문화센터 영어 수업 꾸준히 참여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원서 윤독 잼나게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읽고 싶은 책들도 읽고 보고 싶은 영화도 보고 전시도 보고요. 6월 3일 선거 끝나고 하반기에도 계속 모닝그룹을 청취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Well, so you've been having a packed first half of the year for sure. You've been participating in so many different activities. 어떻게 이거를 또 6월 달에 다 하셨대요? 그쵸? 소소한 재미를 정말 알차게 잘 즐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해피라이프 가만 보면요. 그쵸? 이게 확실히 싱싱한 게 느껴지나요? 직접 심어가지고 이렇게 야채 뜯어가지고 쌈싸 드시면? 그럴 것 같아요. 그쵸? 농약 같은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And of course, you've been studying your English. You've been having this like English club, I guess, so that you can study all together. It's a good habit. Keep up the good work. 우리 이제 시간 뭐 하반기밖에 안 남았어 이랬는데 하반기도 깁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You know, two seasons have to pass for this rest of the year to pass by. So we can all keep up the good work, everyone. 또 선거도 열심히 투표 잘 해주시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저 또한 계속해서 모닝그루브 방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TBS EFM이 정말 큰 위기에 있는데 그 위기를 잘 이겨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또 즐겁게 좋은 방송 막 이렇게 막 송출하고 막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Meanwhile, if you still have something to say to me, send me your message. 저한테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또 하반기 계획 아직도 말씀 안 해주셨으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This is Eddie Vedder, Better Days.

That was Windows Are Rolled Down by Amos Lee. 예전에 이게 손잡이 돌려가지고 차에 창문 내리던 거 생각나네요. 7035, A New Morning Groover. 오늘 처음 들었는데 재밌네요.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군요. 어떤 계기로 처음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재밌어요. 저희 방송. 앞으로 쭉 함께 해주시면 더더더 재밌을 텐데.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요하나 님도 행복한 한주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행복한 한주 보낼 거예요. 시작이 좋았죠? We had a great start of the week. We were live this Monday and we shared good energy, good feelings all together. So we're gonna have a lovely week ahead of us. 그리고 Black Jew Morning Groover, this is regarding MG Q&A. 저는 하반기 때 안전산업기사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중요하여서 미리 자격증 취득을 해서 노후 대비 해놓아야겠네요. I'm preparing to study for the Industrial Safety Engineer Certification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Since safety is so important, I figure I should get the certificate ahead of time to prepare for my retirement days. 미리미리 이렇게 또 공부를 하시는군요. 노후 준비 이런 것도 요즘에 되게 많이 하시고, 그냥 어떤 나이든 다들 도전들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너무 멋있어요. 뭐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남들이 가는 루트에서 벗어나서, you know, some people choose to go to the different route compared to those people that are out there. And, you know, depending on your, like, despite your age, whether you're young or old, you know, I see a lot of people trying out new things, you know, challenging themselves, and I think that is awesome. And it really motivates me too. 그러니까 사람들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있어? 좀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게 확실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도전 또 하신다고 하니까 공부 뭐 내가 마음 먹기로 한 이상 잘 하시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블랙주님 파이팅입니다. 코코모닝 그루버 상반기 하반기 헷갈리지만 아무튼 지난 상반기보다 최악이 되지 않길 바라는 1인. 참 부지런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봐요. 남은 반년 힘내자고 내 자신한테 화이팅입니다라고 해주셨네요. I know it's really hard to tell whether it's the first half of the year 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but as long as the rest of the year is better than the year before or, you know, a couple of months ago, that counts right. 뭐 엄청 대단하게 발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상반기보다 좋으면 그걸로 된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나쁜 일들 일어나지 않고 건강하기만 하고 이러면 성공한 거죠. 착하게 사는 거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아우, 요즘 이렇게 운전만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막그 화가 나는 거를 조금 눌러앉히면서 착한 마음씩 그럴 수 있지. 그래. 끼어들 수 있어.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올 수 있어. 위험할 텐데. 내가 다 껴줄게. 이런 마인드로 운전을 한번 해보려고 할게요. 왜냐면 화를 내봤자 저만 성질이 나면서 막 저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운전을 사람들이 더막 하려나요? Would this kind of tolerance let people drive the way they want to drive? And, you know, that's just gonna destroy everything? 아,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려고요. 좀 좋잖아요. 이왕이면은 좀 이렇게 인상도 피고 얼굴에 주름살 들어가니까 웃으면서 네네, 좋은 게 좋은 거죠. 이 말투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왜 착한 척할 때 이런 말투가 나오죠? 좋아요. 우리 선샘 모닝 그룹어. 2026년 하반기에는 썸머랑 누나랑 티봉이를 매일매일 볼수 있는 거참 소박하죠? 라고 해주셨네요. So I wish to see Summer PD and 티봉이 every single day for the second half of 2026. 소박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큰일이에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 매일매일 함께 할수 있거든요. 참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 말씀 전해드리고요. 예. 좋은 날올 거예요, TBS. 이렇게 또 직원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하시고 버텼는데, 그쵸? 좋은 날 분명히 올 겁니다. 저도 그런 날 오기를 꼭 기대하면서, We're gonna close out the program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여러분 덕분에 제가 즐겁게 방송하는 거죠.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today and tomorrow because we're gonna go live again tomorrow. 내일도 생방송이니까 내일도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selected by our one and only 박은혜 팀장님. This is Steve Miller Band, The Joker.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